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잘하고 있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또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 얼마나 잘 보살피며 살고 있는지 가끔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Sometimes I think we pause and take stock of our lives, right? Are we living well? Are we preparing wisely for the future? You know, taking care of our health, you know, nurturing friendship, you know, looking after myself the way I should, mentally and physically.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아주 심플하게 귀결되는 것을 보면 뭔가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를 덜 해야겠다라는 차원의 것들이죠. 아니면 지금, 충분히 딱 적당하다. I'm totally okay, status quo as is. And whenever I do that little check-in, I think that answer usually comes down to something surprisingly simple. Either I need to add something to my life, do more of in my life, or take something away, cut down on something, and realize that things are already, or realizing that things are already just about right. So more often than not, there's something I feel like I should cut back on.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보통은 뭔가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You know, it could be a screen time, a junk food, unnecessary spending, or even worrying too much. 뭔가 줄여야겠다, 절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표현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s perfect for those kind of moments when you think I should probably do less of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is cut down on something. Cutting down on something. Usually cut down on something and the noun will come after it. Cut down on something 하면 뭔가를 줄이다, 뭔가를 덜하다, 뭐의 양을 감소시키다. So, do less of something or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양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So,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re not giving something up completely, but simply trying to reduce how much or how often you do it. So, it's all about moderation, not elimination. 그래서 뭐 기본 패턴을 보면 cut down on something. 뭐 쉬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Cut down on coffee, cut down on sugar, you know, cut down on spending, cut down on social media, screen time, you know, watching OTT or cutting down on binge watching an OTT drama or something. So full 문장, full sentence로 보면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Many people are trying to cut down on their screen time. You know, I've been cutting down on online shopping lately. 뭐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expression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에 있어서도 해당되고, 돈, 재정에 있어서도, 또는 디지털 라이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o, 오늘의 EQ 영어 expression과 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cut down on these days?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What is something you know that you do less of? 뭔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Or maybe you can tell us about your testimony of maybe successfully cutting down on a bad habit.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줄인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그걸 함께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all using the expression cut down on something. 오늘 아주 심플하죠. 아주 난이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면서 또 우리 생활 해빗이나 그런 것을 돌아보는 또 계기도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센텐스는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1013, 또는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저희 실시간 방송 중계되고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at are you trying to cut down on? Let me know about that.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Tom Odell, Summer Day.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You listen to a song, Tom Odell, Summer Day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EQ 영어, 오늘의 expression, cut down on something. Yeah, I rather find it difficult to find an expression. 왜냐하면 그냥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expression 있죠. Because if you consider this just a strictly study time, right? Of course, there are many countless expressions that I can suggest that we learn on this show.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어떤 기본 틀이 있잖아요. We talk about different topics every day and, you know, every topic kind of encourages our listeners to talk about themselves.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주제가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그 모토라고 생각하는데 I want to find an expression that just does just that.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법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So today's expression definitely could be discussed, you know, along with some of the things that we feel like we need to control more of in our lives.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절제해야겠다, 좀 덜해야겠고 그런 약간 리뷰를 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expressio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Yes, Carole King, James Taylor,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live. Didn't expect that combination to sing this song. Carole King과 James Taylor라니 참 두 레전드의 만남이네요. So let's get to it. What our cutie님's need to cut down on? 생각보다 많은 게 있네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Sentence, I need to cut down on checking my stocks. 주식 체크, 고만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고만할 수는 없죠. If you have invested on stocks, 그만하면 안 되죠. Or maybe that's rather better. You know, they say, you know, our seniors, right, make a lot of money off stocks because they never check it. 이제 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분들이 정말 잘 버는 이유는 절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체크 안 하고 한참 후에 열어봤더니 오 이렇게 막 I mean that does not of course applies to every cases, right? 그래서 자꾸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행복을 주었던 좋았던 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렇게 I feel like I keep becoming a slave to material things, hoping to rediscover the things that once brought me happiness and the simple joys I used to cherish. 좋습니다. Everything in moderation, right? 주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죠?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Would that work? I think it applies to all of us pretty much. 요즘에 이제 뭐 주식 투자 관련해서 there's a, you know, even a certain terminology called FOMO, a fear of missing out.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죠? 오케이. 신청곡은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니님. 약간 좀 덜 스탁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ake That, Back for Good.

That was a couple of tracks. Take That, Back for Good,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hampoo의 요정, The Fairy of Shampoo, by covered by 정기고.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버전인데요. 정기고 씨의 rather a very jazzy rendition of Shampoo의 요정. 정기고 씨 하면 또 이 Some이라는 그 노래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그런 R&B 싱어송라이터이시죠. Good to hear from him. 좋습니다. Hump Day EQ 영어, cutting down on something, 뭔가 줄여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헤일리님께서 큐먼이요. 오늘의 토픽, 저는 보자마자 줄여야 할 것으로 체중만 생각나는데요. 너무 1차원적이네요. 큐티님들 지혜가 담긴 깊은 답변을 보며 반성합니다. So as soon as I saw today's topic, only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at I should cut down on something, my weight, lose weight, I guess, right? Cut down on weight, cut down on something to eat. I should maybe cut down on, you know, daily intake of calorie and to lose my weight eventually. That makes me pretty one-dimensional, doesn't it? No, no, no. I think anything about your health and physical, I think 우리가 먹는 게 또 우리는 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에 우리다. So whatever we eat is who we are. 이런 표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21님께서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 저희 식구 모두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family is, you know, going through a struggle, trying to lose weight. 그렇군요. 하지만 또 건강한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이. 5750님께서 또 메시지 주셨는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닥칠 때 과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은 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cut down on overthinking, prepare well, and let it flow. Yes, let it flow.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Because you can, sometimes there's just things that you can't control. So all you have to do is to let it flow and let it happen and see what happens.

0: So, cut down on overthinking.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our Kitty님s are talking about in terms of cutting down, feel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저만 그렇게 혹시 느끼는 건가요? 신청곡으로 It Runs Through Me 약간 Let It Flow의 정신을 담은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750님의 신청곡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탐 메쉬의 곡이죠. Featuring De La Soul, It Runs Through Me.
1: One, two, three, four.

0: drop it. Come on, yo. 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아워 넘버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Hz.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on our community, little community, open chatting bank community. 문자는 샵 1013, 50

So, looks like we won't have a 보이는 라디오 for a while. 언제 고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hump day EQ 영어, hump day English session today, and today's expression has been cut down on. Cut down on이라는 expression 써서 여러분들 이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interesting that one of our kitty names had posted a picture of her living room with just a single furniture. 어떤 키티님 한 분께서 이제 거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이 소파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광경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There was nothing except sofa, and all the cutie names were kind of really ending. Wow, wish our living room could be like that. 우리도 저렇게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이렇게 한 말씀, 다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I think definitely, you know, when we go home and look at our living room, it feels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can cut down on.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a lot of things that we could throw away to. 아무리 근데 버려도 또 저렇게 미니멀리스틱하게 되기는 힘들다. 언젠가는 또 쌓이니까, 언젠가는 또 계속 사게 되니까. We keep buying things. We fill our life and fill our living room with stuff. We can never give up on buying stuff. So 언젠가는 다시 채워지겠지만, 그래도 이 미니멀리스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또 지속하고 싶은 건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When we read the magazines, interior magazines or fashion magazines, we see all these fashionable interiors with, you know, nothing but a sofa, or even without any TV or any, you know, 전자기기 or anything like that. Just a simple sofa and a big living room. That's, I think, you know, something that we all fantasize about, right?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컷다운 아이디어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anet Jackson, Nasty.

That was Nasty, Janet Jackson. 제니님께서 마이클 오빠랑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 Yes. Whenever I listen to Janet Jackson, 진짜 오빠가 마이클 잭슨이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넷 잭슨 역시 너무 멋진 다른 영역을 분명히 구축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I think she has really developed her territory of her own, I think, I believe, aside from Michael being Michael Jackson's sister.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7259님께서 동네 도서관에 책 빌리러 나왔다가 영어 듣고 싶어서 계속 운전 중입니다. I stopped by the neighborhood library to borrow a few books, but I wanted to keep listening to English, so I've been driving around. 그렇군요. 사춘기, 이제 막 시작인 아들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책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해요. 10년 유학했는데 아기 낳고 10년 살다 보니 영어를 잊고 살았네요. Lately, I've been reading a lot because my son has just started entering his teenage years, and you know, the book keeps me keep reminding me of things I probably need to hear myself. I went to the U.S. studying for 10 years after having a baby and spending next 10 years raising a family. I've been living kind of forgotten, having forgotten about English. 그렇군요. I felt the same way, I think, when I came back from the States.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there was just no, you know, need to use English for me.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는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그냥 잊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한국화돼서 살게 되더라고요. I've, you know, had no problem. You know, I've been living comfortably without speaking a single word of English, you know, for a long time.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I feel like I'm starting from the start, from a scratch, right? Because you know I hadn't been speaking English. 그래서 다시 영어를 연습하면서 이렇게 다시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Hope you find that kind of you know chance or opportunity to get into English again, or listen to us every day and participate by you know sending us English text messages and whatnot. 그런 식으로 또 영어를 다시 영어와 다시 친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59님 새싹이십니다. 새싹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해주신 곡 성시경의 곡입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새싹 listener, 새싹 큐티님, 7259님, who was experience of, I don't know, leap years in terms of using English for 10 years. Hopefully, 7259님 can get back into the rhythm of things when it comes to using English. 저희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들으시면 딱이겠네요. You have a perfect solution there, hopefully. 좋습니다. Let's get back to our EQ 영어 expression. 베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of the day 사용해서 보내주셨는데, I'm trying to cut down on my social media usage because had this habit of because of this habit of doom scrolling. Doom scrolling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크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끊임없이 별 이유 없이 자제력 없이 계속 스크롤링. 끊임없이 하는 걸 doom scrolling이라고 하는데, yes, I think it all applies to us again. You know, every single message sent in by our listeners seems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negative post, Benny님 says, I'm trying to get out of those negative posts on social media. 너무 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한 거이긴 합니다만 그죠? But how, right? That is the question. 좋습니다. Let's get to Benny's request song.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그 신청곡 보내주셨.

I think that wraps up today's EQ 영어 expression segment. 많이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thanks for reminding us, you know, all these things that we need to maybe consider cutting down on. 뭔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I'll be back with the Music Boutique segment. MC 더 맥스입니다. 잠시만 안녕.

0: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로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할로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할로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rying to upload the script for this segment, but there has been much script of this segment. 사실 이제 이 원고를 이 약간 포인트, 볼렛 포인트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딱히 스크립트를 올릴 만한 스크립트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Just a confession that I need to make. Okay.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The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ya Khan.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Dana and Alvin, good kid. 였습니다. So, I got curious about this band, this Brooklyn duo, Dana and Alvin, and searched for their songs. And I really like their style of music. I think I've said this many times on the show that, you know, I don't really get to listen to new music anymore. 왜냐하면 새로운 음악이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그거 같고 just too much electronic and too much technology involved with new music these days. 그래서 별로 안 듣게 되는데 they are very new actually, Dana and Alden. 얼마 이렇게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밴드인데 kind of ask myself, you know, why do I listen and like this kind of music? 뭔가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is striking new about this kind of music? 생각해봤더니 약간 인디적인 감성과 또 어떤 이 재즈의 영향. I think the jazz element, I think, make this music very intriguing for me. 그렇다고 이제 재즈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hard-bop이나 이제 bebop 류의 재즈가 아닌 just a bit of jazz influence in their music make their music very interesting for me personally.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곡들을 찾다가 feature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I think they work with many different artists, singer-songwriters. And one song that caught my attention is this song called Lee's Greenhouse that features a musician named May Simmons.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familiar해서 보니까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해드린 싱어송라이터이더라고요. 일본계 미국인네. She is a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 그래서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이분 역시 굉장히 재즈 인플루언스가 다분한 그런 인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maybe that's what they have in common, you know what that something that was that I was attracted to both of their music, you know, Dana and Alden and May Simmons. So 두 아티스트와 이 아티스트와 또 이 Dana and Alden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Lee's Greenhouse.

데이나 앤 알든 피칭 메이 시먼스 리즈 그린하우스. 그래서 그래 메이 시먼스 이런 바이브를 제가 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 시먼스의 곡 하나 솔로곡 하나 준비했는데 She's actually a pretty good guitarist as well because her music delves into jazz and bossa nova as well. So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메이 시먼스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Dumb Feeling입니다.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cute name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보사,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May Si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Irma. She'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시먼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多牵挂就别回头望、啊。

0: That was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Isn't love the best feeling ever? 누가 그러는데요. 행복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떠올릴 때 와, 그날 정말 생산성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So I think that is why some friendships or relationships feel so valuable because, well, not because of what you accomplished together, but because you never felt the need to accomplish anything at all. Sometimes the best use of time is forgetting to keep track of it. And if you laughed a lot along the way, that is probably time very well spent. And as someone who always have this obsession of being productive, I totally agree with this because in the end, I would never look back and say, oh my God, that day was such a precious day. I did my workout, I did my studies and everything. It was so productive that made me so happy. No, no, no, that's not the case.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hink about the real happiness and who we share it with. I'm willing to share it with all of you Morning Groovers today as well as we open up the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1: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그런 시간 저는 보낼 기대를 마구마구 하고 있답니다.
0: So everybody come and join me to the party.
1: 파티에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초대가 된 이 모닝 그루브 생방송 파티 시간이에요. 저한테 말하는 중간중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nd speaking of that,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1: 출석 체크 바로 가볼게요.
0: Ben's Brill, hello,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Dr. Paper님 오셨고요. Penguin Killer님 오셨고요. 우리 상민님 오셨고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반장님도 오셨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1: And Sunset Morning Groover is here also. Text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늘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출첵 인사드려요. 생방 화이팅! 함께 달려보아요.
0: Looks like you're very excited about the live broadcast today.
1: 월요일이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생 모닝 그루버? 월요일 시작을 모닝 그루버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그 허전함, 공허함 많이 느끼셨나요?
0: Because you've been missed on Monday. So where were you? But anyways, I just wanna say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1: 오늘이라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appy Life Morning Groove Day!
0: I believe that a lot of you are excited.
1: 아,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아쉽네. 이게 안 돼가지고. 저 오늘 진짜 이쁘거든요. 오늘 완전 드레스 입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줄 알고 막 신부 메이크업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아쉽게 됐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실 수가 없겠네요. 언젠가 가동하게 된다면 제가 또 이렇게 분장 한번 하고 나타나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길까지 손꼽아 기다려주시고요.
0: We're gonna now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0: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sn't this the core segment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죠. I ask you a question and you answer.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body.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다 라고 느낀 순간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this is what happiness feels lik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Again, I did mention about, you know, this productivity versus sharing meaningless time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 So it could be something that's related to that.
2: 소소한 거일수록 더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평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데 이제 줄을 딱 서가지고 내 자리에 딱 앉아서 그 평냉 국물을 한 입 딱 들이키는 순간, 이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know, if you have been craving for a certain food for a long time, and once you have the sip of it, you would feel that happiness. But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2: 제 답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가 딱 끝나고 침대 누워서 핸드폰 할 때예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 You know, some people say that, oh, it's not good for your eyes. You shouldn't do that. It really deteriorates your brain.
2: 뇌를 망가뜨리니까 하지 마세요. 수면이 방해가 돼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전 근데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인걸요?
1: Like, I need that time. Like, I think I deserve that.
2: 가끔은 뭐 핸드폰을 볼 여를도 없이 되게 바쁠 때가 있는데 그 30분 동안
1: You know, I'm looking at like the most meaningless contents ever.
2: 정말 의미 없는 그 릴스를 보고 정말 의미 없는 짤들을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은 그 시간이고
1: You know, even though I'm feeling really tired and I just want to go to sleep, I would make sure that I have a little bit of time to do that.
2: 저는 뭐 뇌에 안 좋든 뭐 눈에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뭔가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보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뇌과학자님들 듣고 계신가요? 혼자 왜 찔려가지고 이러는지.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이제 여러분의 답을 제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1: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Okay, let me think about 박은희 팀장님's answer. We'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when we were having a meal together, as we always have meal together. She said that she needs some cool time for herself.
2: 그러니까 아이와 주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시거든요. 뭐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어디 하원도 하고 막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놀이터도 막 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쿨 타임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온전한 혼자의 시간을 잠깐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시간이 아마 아, 이게 행복이지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밖에서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우리 밖에 윤 감독님은 자녀가 셋이세요. 그 쿨타임 가능하신가요?
1: Like, do you actually get that time of your own ever? And he says no.
2: 밖에서 절대 그럴 시간 없다고. 아이가 아들만 딱 셋이거든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모닝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1: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merican author's Best Day of Life.

0: Alright, morning groovers. Shall we now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you think life is good? What made you think, oh,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우리 8086, 어머, 신규 모닝 그룹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Here is a red carpet for you. 레드 카펫 쫙 깔아드립니다. They answered,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볼록하게 솟은 신랑의 하얀 배를 만질만질할 때 아 이게 행복이지 느낍니다. So when we eat a delicious meal together and I gently stroke my husband's white plump belly, I think to myself, ah, this is what happiness is. 진짜요? 본인의 배가 아니라 신랑의 배를 만지실 때 행복하시다고. 말랑말랑한 배. 아, 저 같았으면 이거 언제 뺄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찐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남이 맛있게 먹은 그 배를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을까 이러면서 찐 행복을 느끼시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They also sent in a picture. 아, 중국집 배달 시켜드셨네. So it seems like they have ordered some Chinese food. 아,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메시지에 막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네요. 어찌됐건 Thank you for sharing that 8086 Morning Groover 우리 찬이송 Morning Groover 요즘은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습니다. 치킨, 떡볶이, 야식 너무 행복인 걸 몰랐습니다. 보고 싶네요. 우리 치킨이 볶이 Sounds like a name. 치킨이 볶이 So unfortunately, Chinese Song is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rough times, digesting these days. So they really miss eating food like chicken and tteokbokki. Now they're able to realize that that used to be one of their biggest happiness.
1: 이게 참 이때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근데 많은 걸 못 먹게 되면은 위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밖에 그 바구리 팀장님이 그런 소화력? 제가 소화력이 좀 안 좋은데 너의 소화력이 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의 위가. 그러니까 항상 만년 다이어터시거든요. 드시는 거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막 먹고 싶어도 소화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런 위 정말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팀장님 같은 위가 부럽습니다. As a person who's not able to digest many food, you know, I have like this big willingness to eat because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 out there. But it's annoying because I can't really digest. 그러니까는 제 위가 그걸 수용을 다 못하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서 I can totally feel what you're going through. 근데 약까지 드시고 계시니까 진짜 조심하시긴 하셔야겠어요. 소식하는 게 최고겠죠? Kim's Fine Morning Groover. 퇴근 후에 짜장면과 탕수육에 소주 한 잔 하는 게 행복이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없다면 월급쟁이들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Having some delivery food after work and having a little bit of sip of soju, that is what I call happiness. 그러게요. 이 사진,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 그리고 만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야, 완전 황제가 된 기분일 것 같은데 You must feel like a king having all of these food all to yourself. 아, 그러니까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You would feel like you are rewarded after a long, long tough day. You order like 3 plates for yourself and you just have some sip while watching one of your favorite content. Oh my gosh, that is happiness. Like, nobody's disrupting you. You're having that enjoyable time of your own. 이 만찬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나 혼자만 온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That is truly a happiness for sure. 우리 모닝그룹아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소하게 행복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바로 찐 행복이야.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everyon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또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차가 깨끗해지는 느낌,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0: You know, having to do those cleanup once in a while, if you have to do it every single day, that would feel like labor. But if you do it like some time after time, that actually makes you feel good. 그래서 어딘가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거나 간만에 그냥 그래, 기분이다. 세차 한번 뽀득뽀득 해볼까? 이러면서 세차를 한다거나 이래도 은근히 좀 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거든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Ok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 Stay tuned.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Again,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let's see who else is starting their day with Morning Groove. Subby says, good morning on YouTube live stream. Yes,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t this moment. So come on in, everyone. And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When was the moment that made you feel this is what happiness is? 최근 들어서 이게 찐 행복이지라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ur Simba Morning Groover, aka 3468 Morning Groover texted, 출첵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내식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행복이에요. So your flight back home after a business trip and having some in-flight meal while watching a movie. That is what happiness is. 그 행복 저도 느껴보고 싶다. 뭐 출장 이런 거를 떠나서 비행기 타면 영화 한 편을 다 온전히 못 봐가지고 You know, it doesn't last a five minutes. It's basically like a lullaby for me. 저한테는 뭔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는 게 자장가거든요. 항상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를 온전히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심바 모닝 그룹은 기내식 먹으면서 어떤 영화를 볼까나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And it's such a relief feeling. Imagine you maybe might have been a little nervous to get things don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But then afterwards, everything's done. All you need to do is relax, enjoy the time of your own. 그러니까 그 긴장도 다 풀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끝났다라는 그 해방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바쁘지만 온전히 혼자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행복을 느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요리하는 그 시간이 평화롭더라고요. 이게 매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니까 이게 재밌고 평화롭고. But I found a lot of people finding peace in their kitchen. Maybe it's because they don't get to think about anything complicated when they're cooking. They can literally just focus on cooking itself. 저도 가끔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거 좀 느끼거든요. 잡생각이 은근히 안 나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는. 요리하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좀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은요. 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시장이 검은 화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떡락했죠. 시퍼렇게 멍든 계좌를 보면서 아 망했다 생각하면서 아 맞다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썸마 누나의 생방송 모닝그루브 하는 날이지 유후 왠지 설렌다 그래 모닝그루브 들으면서 다시 힘내자 이게 행복이지 대헷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오, 모닝그루브가 이렇게 코스피 막 지수도 내려가는데 그거를 버티는 힘을 대준다고요? 영광입니다. So, you know, we beat everything, you know, even though you're feeling really under the weather, down in blue because of, you know, your stock market. Morning Groove is your energizer. 이 정도의 레벨이었더니 모닝그루브가. 그래요. 시퍼렇게 먹는 계좌 봐봤자 계속 봐봤자 내 마음만 멍들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잊어버리고 어플 확 지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모닝그루브 같은 거 들으면서 요즘 코스피가 거의 뭐 롤러코스터죠. Yeah, it's like a rollercoaster. It comes up and down every single day. So you might as well just not look at it for the sake of your mental health.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근데 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유명한 그 두 가지 항목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딴 세상 사람 얘기 같아요. I can't really agree with it. I can't really relate to it. So I don't get stressed at all. 그냥 그런가 보다. 예쁘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true, genuine happiness? When was that authentic happiness moment that you felt? 여러분들, 이게 찐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0: You are listening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on the amazing radio stati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Hajin-nim is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우리 Hajin-nim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Happy, happy한 아침이죠. Now for MDQ&A, we have many more answers to introduce. So let's start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about what an authentic happiness is.
1: 이게 행복이지 싶은 때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남극같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잘 때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월급날 아침만 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0: Yeah, in this hot weather, I feel happy when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under my blanket and also on a payday.
1: 그러니까요. 이 이불

이불을 뭔가 왜 이불을 에어컨 들고 덥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 시원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이랄까? So it's like a really mixed feeling of warm and cozy feeling under that cool air conditioner. 이 기분 뭔지 알죠? 그래서 여름에 이불을 얇은 거를 안 덮고 약간 도톰한 거를 고수하면서 덮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I'm one of them, actually. 뭔가 이불은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 같거든요. Your blanket gotta have a little bit of weight to feel cozy and to have a good night's sleep, at least for me. 그리고 월급날. 아, 그러니까요. 이 월급을 딱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우리는 참 이거에 중독돼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can you imagine not being able to get paid for 23 months in a row, even though you'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여러분들, 2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는 그거 진짜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정말 고돼도 이 월급날 때문에 버티는데 우리 TBS 여기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방송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달한 달을 더 버틸까 항상 걱정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이 EFM 모닝그룹을 굴러가게 하는 우리 박원희 팀장님,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다 이제 뭔가 그러면은 올스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TBS 직원들도 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정말 이제 곧 in the near future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TBS 파이팅 파이팅 한번더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외치고 한번 출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Dr. Paper Morning Groover said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빠바밤 모닝그룹의 시그널 방송을 들으면서 찐 행복을 느껴요. 어제는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가 아빠 수고했어 하고 안아줬는데 살짝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웠네요. So you feel happy when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an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day. And yesterday, my second child said that you had a nice long day and they gave me a hug and it felt really good. 이게 진짜 막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녹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진심이건 아니건 그냥 sometimes you just needed to hear that word and if somebody really close to you says that to you, oh my god, like you feel like you have owned the world, doesn't it?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없는 한마디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 맛에 또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비모닝그룹어, 이제 둘째까지 같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돼서 가족 4명이서 다 같이 라이딩하고 커피숍 가고 음료랑 팥빙수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토이스토리 5도 보고요. 사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 물론 모닝그룹 매일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Oh, well, so you're able to do a lot of family stuff together now. You can ride bicycles together, go to the movie theater and watch Toy Story 5, and also have some pop Zoo at a cafe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 아이가 크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와 드디어 함께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미. 왜냐면 아이들은 좀 순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매운 것도 잘못 먹고 이러니까. 근데 어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함께 나누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은희 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랑 마라탕 먹어. 약간 이런 생각하실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랑 같이 그런 음식 먹는 데이트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남편이랑 함께 저녁 먹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때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taking a walk with my husband after having dinner together and enjoying that nice breezy cool weather together. 이 산책이 진짜 좋아요.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보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So this is such a precious time that may not come back. So you gotta enjoy it to the max while you can. 그러니까 이 시간들 되게 그냥 매일같이 하는 산책인데 싶지만 돌아보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운동 열심히 한이 생산적인 하루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소소하게 별거 없이 산책하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Let's not forget about that, everyone. Having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having to take a walk every day.

That is the happiness, and we all have to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Ah, this is nice. Just reading these messages makes me feel so happy and relaxed. 여러분들 문자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찐 행복입니다, 써머비디님. 아시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찐 행복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Don't go anywhere. Stay tuned.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쫓아갑니다. We're gonna now finally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소양, 바람의 노래.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welcome, everybody. Bienvenidos. Estás escuchando Morning Groove. You're listening to the best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신이 나면 자꾸 스페인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어쩌면 좋죠? Uno, dos, tre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you can tune into our radio program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채널에서 또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너무 예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라디오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고르죠? 언젠간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게 저희가 좀 신경을 써볼게요. 방법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we'll try to figure it out, morning givers. So excuse us for that inconvenience. If you wanted to watch my beautiful face, I'm sorry. Yeah, you can't do that. 제 아름다운 로고 사진만 보세요. 정말 저랑 똑같이 안 나온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데 모닝그루브 로고에 제가 이렇게 손짓하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I think I took that picture like 3 years ago. Back in like 2023 or something. And oh my gosh, it's like Photoshop is crazy. 전 저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깨익 모닝그룹께서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TBS 정상화 기대합니다. 썸머 PD 말대로 다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And another new morning groover texted also 9743, a new morning groover. 침대에서 좋아하는 콘텐츠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물론 남편 몰래요. So watching those contents, my favorite contents on my bed, and of course behind my husband's back, secretly. 이렇게 몰래 하는 그 아찔함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침대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막 부스러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TBS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어 교육, 교통방송 잘 듣고 있는데 월급이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and also TBS EFM. 그러게요. 우리는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방송하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 돈도 받고 그러고 싶은 건데 We don't want anything much. We just want to broadcast and provide good programs to the listeners that are still here rooting for us. 응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인생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나. 정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오는 동안 그 전에 조금만 직원들이 버틸 수 있게 힘이 되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매일 아침 몽구와의 산책이 행복해요. 캠핑장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스피커폰을 크게 틀어서 음악 감상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I hope nobody's around when you're doing that.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괜히 그러고 있다가 뒤에 딱 누구 마주치면 약간 민망하지 않나요? 몽구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가 어쩌면 그렇게 진돗개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고 Very handsome and dignified dog indeed. 몽구 이름은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몽구 몇 살이에요? 아침에 또 몽구만의 또 행복일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자기 아빠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뷰도 같이 보고 그 시간 너무 소중해요. 사진으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이성 모닝그룹어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구니 팀장님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바. 바라볼 때마다 항상 먹고 있는 그녀. 구. 그런 그녀가 예뻐 보이네요. 니. 니네 누군지 아나. 죄송합니다. 신청곡. Bruno Mars의 When I Was Your Man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삼행시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요기 같다 저기 같다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제목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TMI, 그 노래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재미있게 또 음악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 need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r even the song title. And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bout the song, your personal stories behind that music, fun facts and so on. And we're gonna all have that fun conversation about music.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낼 준비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맞추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제 그 걱정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나 음악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예요. 자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this is a chance for you to brag, actually, because it's gonna be a high-level quiz, everybody. So listen up. From now on,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윤미래, 삶의 향기. 오, 이 노래가 뭐지? 싶고 이 노래 원곡이 있어? 싶을 순 있는데 This is actually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it sampled a really popular song.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 곡이 바로 이 윤미래의 삶의 향기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나 이 리듬 아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목을 오리지널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guys a hint. 힌트 드릴게요. 영어 힌트, 한국어 힌트 둘 다 나갑니다. 한국어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의 정답은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과연 뭘까요? So, the answer,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So, the answer is what every lie detector hopes to hear. 과연 뭘까요? 방금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릴 뻔했어. 입에서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almost said the answer, so it's kind of dangerous.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Don't forget,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Here is 윤미래 with 삶의 향기.

짜짜 자기 부러운 삶의 향기 어쩌면 랩을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레전드죠? 능가할 수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Oh my god, like Yumina is like the best rapper, R&B singer, and she sings, she raps, she does everything.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딕션이 진짜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새삼도 이렇게 놀라네요. Amazing, amazing, Yumire 선생님. We listened to 삶의 향기. And you had a mission, Moningoover, to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or the musician. And I gave you a hint. A lie detector loves the answer. 여러분들, 이제 원곡 가수랑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 들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럼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guesses.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습니다. 자, 볼게요. Kim's fan Moningoover. How deep is your love? 따따따따라.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땡이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모멘테츄가 참 좋은 노래죠.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죄송합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ecause I don't want to confuse you.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ragon Duck Morning River Trie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오. 따라따따라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따라따따 야 이게 또 멜로디가 연결이 되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멜로디를 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Nice try everyone 우리 얼짱님께서는 어디 영화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들으니까 새롭고 신기해요라고 해주셨고, so it's quite new listening to this song, a popular song that seemed to appear in movies or commercials, but listening it in Korean, it's quite new. 그러니까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따따따따라 나라 이건데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6497. 아, 들으니 바로 알겠는데? 가수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Like, I know which song it is instantly once I hear it, but I don't know the actual musician for this. 그러게요. 일단, 서비님,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진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was the song title, everyone. 정답은 true였어요. True was the song title for this song. The original song. We listened to the sample version. 여기 이 와중에 민준 리나맘님께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따라 매일 그대와 뭔가 소프트 멜로디가 다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Keep trying, keep trying. 어쨌든 정답은 true입니다. And this song is by Spandau Ballet라는 유명한 또 가수의 노래입니다. I guess this is like a one-hit wonder. But yes, this song, Spandau Ballet True,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83. And this song True became Spandau Ballet's signature song. And one of the defining soft pop ballads of the decade. 8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Written by guitarist Gary Camp. And the song reached number one in the UK and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sampled tracks in pop and hip hop history, thanks to its, you know,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개인적으로 이 삶의 향기도 있지만 샘플한 버전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그 PM Dawn의 Set Adrift on a Memory Lane 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해요. So this is like another sampled song of this song True. It's also an R&B hip hop. 이 바이브가 R&B 팝이랑 꽤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덕분에 탄생을 했습니다. 샘플의 세계 정말 재밌죠? So, yeah, this song was released on Yumire's debut album, 삶의 향기, the song, on her solo album, As Time Goes By, back in 2001.
Saime Hyungi incorporates the warm melody of Spandau Ballet's True into a, you know, K-R&B and hip-hop setting, you know, blending those softful vocals, rap verses, and themes of hope and perseverance. And the song showcased Yumira's unique ability to bridge Korean and American musical influences. So I believe that Yumira did an amazing job at this, blending the K-R&B with this song. With this really, really renowned and popular song.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샘플을 했지? 하고 좀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더 즐겨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버전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죠? It's quite similar but very,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at the same time. So which one did you enjoy listening to? Because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o. 여러분들에게 원곡도 들려드릴 거니까 두 곡 다 연달아서 감상을 해보시고 아, 이 버전이 좋네, 저 버전이 좋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our in-depth music segment. 교양이 있는 음악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거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 교 마음껏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happiness in our daily life. 내가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느꼈던 순간 계속 사연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Now let's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original track, Spandau Ballet Tru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And I'm back, everyone, ready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feel, oh, life is goo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Ken Morninggroover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안녕하세요. 평소 흔히 보는 것들을 가깝게 그리고 자세히 볼때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최근에는 산책 중에 직박구리를 가깝게 촬영했는데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걸맞게 늠름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So whenever I take a close look at the things closely in more detail, I feel a little happiness. 와, 직박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AI 사진 같은데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셨어요? 막그 미세한 털까지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막 새들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how little birds look like because we don't really look at them. But if you take a close look at those things that are around you, they all exist in this life for a good reason.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아름다움을 막 발휘하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goes the same for us human beings too.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싶다가도 또그 사람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더 알아가면은 매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와, 방금 말좀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쁜 법이죠. 코코 모닝그룹어. 굿모닝 모닝그룹. 그야말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모닝그룹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경주로 향하는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을 TJ와 함께 하다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닐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다요. I guess you're referring to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 Sadly, not Morning Groove, but radio show hosted by TJ. 손태진 씨가 하시는 라디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 최애가 하는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는 거, 그거 진짜 큰 행복이에요. 그쵸? Having to listen to the voice that you love every single day, that really keeps you going. That actually makes your day. 우리 조국 모닝그룹 오셨네요. 퇴근길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반려견들 산책까지 마치고 가지는 저만의 시간이 되면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식사와 반주를 즐기며 동영상을 시청하면 그 순간이 행복 그 자체이자 극락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닝그룹 방송을 위해서 썸머피디님과 제작진분들이 주 3회 생방송을 해주신다고 하신 결정으로 인해서 모그 방송 들을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번저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꾹꾹 눌려진 이기 메시지 어쩜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So the happy moment that I feel is after working, walking my dogs and having to watch my favorite content while having a little sip of a drink and also hav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별거 없다니까요. 뭐 진짜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정도면 행복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아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song is requested by our 초국 모닝 그룹 Bon Jovi. It's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g.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read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문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e're talking about that moment when you feel an authentic, real happiness.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어떤 때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by our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늦은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픈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좀 떨리네요. 지난주도 잘 해냈는데 오늘도 안 떨고 잘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이지 느낀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 둘이 아직 입 벌리고 자고 있을 때요.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남편이 입 벌리고 자면 손가락을 넣는데 크크크라고 Mr. Big의 To Be With You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you have another open class today. You did well last week, so I'm pretty sure you're gonna nail it this week also. 지난번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셨을지 감도 안 오네요. 보통 그냥 무난하게 했어 이렇게 하고 많은데 진짜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때는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더더더 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가 되시길 빌고요. 파이팅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제가 왜 문자를 보내요? 근데 아이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침마다 입을 벌리고 잔다고요? 와, 입안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입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말라서 막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귀여운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행복미소 장착하시겠어요. 그런 게 또 아이들 키우는 재미일 것 같은데 또 금방 크니까 그 순간들을 또 매일매일 만끽하고 즐기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바쁘고 이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sharing everything, everything today. Morning Groo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복 공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y happiness truly is being able to talk to you guys, being on air, having to do this Morning Groove broadcast with all of you. 저도 이렇게 모닝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런 일상, 아침이 저한테는 큰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계속해서 모닝그룹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I will upload the version of, re-listen version of Morning Groov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Rerun, 다시 듣기 파일 제가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룹 채널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다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또 팔로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efore I close out the program, let me introduce this final message by 민준 리나맘. 임신을 했을 때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기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임신하고 싶어요. When I was pregnant, I could eat whatever I want, and that was a truly happy moment for me. 그러니까 입덧이 없으셨나 보네. 입덧 있는 경우에는 그냥 쭉 임신하는 내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건강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임신 기간을 즐기셨나 봅니다. 어, 왜 이 문자 읽으면 또 박은혜 팀장님이 생각이 나지? 어쨌든 모닝그룹어들 이렇게 또 일상의 행복 마구마구 누리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eize the day. Have the best day ever,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this Friday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Mr. Big, to be with you.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또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 얼마나 잘 보살피며 살고 있는지 가끔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Sometimes I think we pause and take stock of our lives, right? Are we living well? Are we preparing wisely for the future? You know, taking care of our health, you know, nurturing friendship, you know, looking after myself the way I should, mentally and physically.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아주 심플하게 귀결되는 것을 보면 뭔가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를 덜 해야겠다라는 차원의 것들이죠. 아니면 지금, 충분히 딱 적당하다. I'm totally okay. Status quo as is. And whenever I do that little check-in, I think that answer usually comes down to something surprisingly simple. Either I need to add something to my life, do more of in my life, or take something away, cut down on something, and realize that things are already, or realizing that things are already just about right. So more often than not, there's something I feel like I should cut back on.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보통은 뭔가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You know, it could be a screen time, a junk food, unnecessary spending, or even worrying too much. 뭔가 줄여야겠다, 절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표현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s perfect for those kind of moments when you think I should probably do less of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is cut down on something. Cutting down on something. Usually cut down on something and the noun will come after it. Cut down on something 하면 뭔가 줄이다, 뭔가 덜 하다, 뭐의 양을 감소시키다. So do less of something or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양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So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re not giving something up completely, but simply trying to reduce how much or how often you do it. So it's all about moderation, not elimination. 그래서 뭐 기본 패턴을 보면 cut down on something. 뭐 쉬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Cut down on coffee, cut down on sugar, you know, cut down on spending, cut down on social media, screen time, you know, watching OTT or cutting down on binge watching an OTT drama or something. So full 문장, full sentence로 보면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Many people are trying to cut down on their screen time. You know, I've been cutting down on online shopping lately. 뭐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expression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에 있어서도 해당되고 돈, 재정에 있어서도 또는 디지털 라이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o, 오늘의 EQ 영어 expression과 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cut down on these days?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What is something you know that you do less of? 뭔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Or maybe you can tell us about your testimony of maybe successfully cutting down on a bad habit.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줄인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그걸 함께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all using the expression cut down on something. 오늘 아주 심플하죠. 아주 난이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면서 또 우리 생활 해빗이나 그런 것을 돌아보는 또 계기도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센텐스는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1013, 또는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저희 실시간 방송 중계되고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at are you trying to cut down on? Let me know about that.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Tom Odell, Summer Day.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You listen to a song, Tom Odell, Summer Day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EQ 영어, 오늘의 expression, cut down on something. 근데 I rather find it difficult to find an expression. 왜냐하면 그냥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expression 있죠. Because if you consider this just a strictly study time, right? Of course, there are many countless expressions that I can suggest that we learn on this show.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틀이 있잖아요. We talk about different topics every day and, you know, every topic kind of encourages our listeners to talk about themselves.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주제가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그 모토라고 생각하는데 I want to find an expression that just does just that.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법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So today's expression definitely could be discussed, you know, along with some of the things that we feel like we need to control more of in our lives.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절제해야겠다. 좀 덜해야겠고 그런 약간 리뷰를 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expression 골라봤습니다. Cutting down on something. And as I said, it could be used in different areas of our lives, right? In terms of health, righ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know that we do that are bad for our health. So we always have that thoughts in our minds, right? We are always conscious of the things that are bad for our health. We know what those are. 그게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But it's just hard to cut down on it. 예를 들어서 뭐 이 sugar, 그죠? 단 거는 뭐 항상 안 좋은 단 게 우리 몸에 좋을 때가 있을까요? Or so caffeine, you know, junk food, right? And too much salt. As bad as a sugar, you know, salt. Too much salt is, you know, can really cause some damage to your health.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음식이 또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지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I think everything in moderation. I think we need in terms of eating, you know, with a healthy habit. 뭐 drinking 같은 경우도 뭐 해당되겠죠. I need to cut down on drinking. 좀 술 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That is going to be a good for your biological health. But sometimes you could say I need drinking in terms of my mental health. can't really argue with that, right?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And also in terms of finance, you know, money, right? A lot of things that we can, you know, cut down on in terms of our spending, you know, impulsive, you know, buying habits, right? Or eating out. I think eating out, you know, costs a lot of money rather than, you know, compared to when you eat at home. 집에서 먹는 것보다 또 외출 또는 외식 아니면 뭐 delivery food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I think also applies to technology and digital life. I know we spend a lot of time, you know, online these days. So we know that, you know, we need to spend more time offline doing things with our body. 뭔가 우리 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Bye Bye Bad Man, 너의 파도.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Yes, Carole King, James Taylor,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live. Didn't expect that combination to sing this song. Carole King과 James Taylor라니 참 두 레전드의 만남이네요. So let's get to it. What our kittenims need to cut down on? 생각보다 많은 게 있네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Sentence, I need to cut down on checking my stocks. 주식 체크 고만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고만할 수는 없죠. If you have invested on stocks, 그만하면 안 되죠. Or maybe that's rather better. You know, they say, you know, our seniors, right, make a lot of money off stocks because they never check it. 이제 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분들이 정말 잘 버는 이유는 절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체크 안 하고 한참 후에 열어봤더니 오 이렇게 막 I mean that does not of course applies to every cases, right? 그래서 자꾸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행복을 주었던 좋았던 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렇게 I feel like I keep becoming a slave to material things, hoping to rediscover the things that once brought me happiness and the simple joys I used to cherish. 좋습니다. Everything in moderation, right? 주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죠?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Would that work? I think it applies to all of us pretty much. 요즘에 이제 뭐 주식 투자 관련해서 there's a, you know, even a certain terminology called FOMO, a fear of missing out.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죠? 오케이. 신청곡은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니님. 약간 좀 덜 스탁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ake That, Back for Good.

0: That was a couple of tracks. Take That, Back for Good. And the following track was 샴푸의 요정, The Fairy of Shampoo, by, covered by 정기고.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버전인데요. 정기고 씨의 rather a very jazzy rendition of 샴푸의 요정. 정기고 씨 하면 또 이 썸이라는 그 노래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그런 R&B 싱어송라이터이시죠. Good to hear from him. 좋습니다. Hump Day EQ 영어, cutting down on something, 뭔가 줄여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헤일리님께서, 큐먼이요. 오늘의 토픽, 저는 보자마자 줄여야 할 것으로 체중만 생각나는데요. 너무 1차원적이네요. 큐티님들 지혜가 담긴 깊은 답변을 보며 반성합니다. So as soon as I saw today's topic, only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at I should cut down on something, my weight, lose weight, I guess, right? Cut down on weight, cut down on something to eat. I should maybe cut down on, you know, daily intake of calorie and to lose my weight eventually. That makes me pretty one-dimensional, doesn't it? No, no, no. I think anything about your health and physical, I think 우리가 먹는 게 또 우리는 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에 우리다. So whatever we eat is who we are. 이런 표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21님께서도 저도 같은 생각이요. 요즘 저희 식구 모두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family is, you know, going through a struggle, trying to lose weight.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건강한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이. 5750님께서 또 메시지 주셨는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닥칠 때 과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은 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cut down on overthinking, prepare well, and let it flow. Yes, let it flow.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Because you can, sometimes there's just things that you can't control. So all you have to do is to let it flow and let it happen and see what happens. So cut down on overthinking.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our kittenims are talking about in terms of cutting down feel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저만 그렇게 혹시 느끼는 건가요? 신청곡으로 It Runs Through Me 약간 Let It Flow의 정신을 담은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750님의 신청곡입니다. 감사드리고요. Tom Misch의 곡이죠. Featuring De La Soul It Runs Through Me
1: 1, 2, 3, 4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8: 아워 넘버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Hz.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on our community, little community, open chatting방 community.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you can text us at our text line at 1012 sharp 1013 and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 stories, shout outs, or simple 출첵 잘 듣고 있다라는 한 말씀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Please send them on my way. And Boyne Radio won't be available for a while. I think it looks like we have a computer server kind of broken down. 그 보이는 라디오를 담당하는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ur situation, with our company, we have no money to fix it, and nor the personnel to fix the computer. So it looks like we won't have a 보이는 라디오 for a while. 언제 고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Hump Day. EQ 영어, Hump Day English session today, and today's expression has been cut down on. Cut down on이라는 expression 써서 여러분들 이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interesting that one of our cutie names had posted a picture of her living room with just a single furniture. 어떤 큐티 님한 분께서 이제 거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이 소파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광경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There was nothing except sofa and all the cutie names were kind of really envying. Wow, wish our living room could be like that. 우리도 저렇게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이렇게 한 말씀 다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I think definitely, you know, when we go home and look at our living room. It feels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can cut down on.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a lot of things that we could throw away. To 아무리 근데 버려도 또 저렇게 미니멀리스틱하게 되기는 힘들다. 언젠가는 또 쌓이니까, 언젠가는 또 계속 사게 되니까. We keep buying things. We fill our life and fill our living room with stuff. We can never give up on buying stuff. So 언젠가는 다시 채워지겠지만 그래도 이 미니멀리스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또 지속하고 싶은 건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When we read the magazines, interior magazines or fashion magazines, we see all these fashionable interiors with, you know, nothing but a sofa or even without any TV or any, you know, 전자기기 or anything like that. Just a simple sofa and a big living room. That's, I think, you know, something that we all fantasize about, right?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cut down 아이디어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anet Jackson, Nasty.

That was Nasty, Janet Jackson. 제니님께서 마이클 오빠랑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 Yes. Whenever I listen to Janet Jackson, 진짜 오빠가 마이클 잭슨이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넷 잭슨 역시 너무 멋진 다른 영역을 분명히 구축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I think she has really developed her territory of her own, I think, I believe, aside from Michael Jackson's sister.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7259님께서 동네 도서관에 책 빌리러 나왔다가 영어 듣고 싶어서 계속 운전 중입니다. I stopped by the neighborhood library to borrow a few books, but I wanted to keep listening to English, so I've been driving around. 그렇군요. 사춘기 이제 막 시작인 아들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책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해요. 10년 유학했는데 아기 낳고 10년 살다 보니 영어를 잊고 살았네요. Lately, I've been reading a lot because my son has just started entering his teenage years, and you know, the book keeps me keep reminding me of things I probably need to hear myself. I went to the U.S. studying for 10 years after having a baby and spending next 10 years raising a family. I've been living having forgotten about English. 그렇군요. I felt the same way, I think, when I came back from the States,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there was just no, you know, need to use English for me.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는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그냥 잊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한국화돼서 살게 되더라고요. I've, you know, had no problem. You know, I've been living comfortably without speaking a single word of English, you know, for a long time.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I feel like I'm starting from the start, from a scratch, right? Because you know I hadn't been speaking English. 그래서 다시 영어를 연습하면서 이렇게 다시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Hope you find that kind of you know chance or opportunity to get into English again, or listen to us every day and participate by you know sending us English text messages and whatnot. 그런 식으로 또 영어와 다시 친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59님 새싹이십니다. 새싹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해주신 곡 성시경의 곡입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새싹 listener, 새싹 큐티님, 7259님, who was experienced of, I don't know, leap years in terms of using English for 10 years. Hopefully, 7259님 can get back into the rhythm of things when it comes to using English. 저희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들으시면 딱이겠네요. You have a perfect solution there, hopefully. 좋습니다. Let's get back to our EQ 영어 expression. 베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of the day 사용해서 보내주셨는데 I'm trying to cut down on my social media usage because had this habit of because of this habit of doom scrolling. Doom scrolling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크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끊임없이 별 이유 없이 자제력 없이 계속 스크롤링. 끊임없이 하는 걸 doom scrolling이라고 하는데 yes, I think it all applies to us again. You know, every single message sent in by our listeners seems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negative post, Benny님 says, I'm trying to get out of those negative posts on social media. 너무 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한 거이긴 합니다만, 그죠? But how, right? That is the question. 좋습니다. Let's get to Benny's request song.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그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트랙스입니다. 창문.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i, for DJ, use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rying to upload the script for this segment, but there hasn't been much script of the segment. 사실 이제 이 원고를 이 약간 포인트, 볼렛 포인트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딱히 스크립트를 올릴 만한 스크립트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Just a confession that I need to make. Okay.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 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ya Khan. And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레이나 앤 알든 피칭 메이 시몬즈 리즈 그린하우스. 그래서 그래 메이 시몬즈 이런 바이브를 제가 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 시몬즈의 곡 하나 솔로곡 하나 준비했는데 She's actually a pretty good guitarist as well because her music delves into jazz and bossa nova as well. So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메이 시몬즈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Dumb Feeling입니다.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cute name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보사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May Si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Irma. She i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시먼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若牵挂就别回头望，

That was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Isn't love the best feeling ever? 누가 그러는데요. 행복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떠올릴 때, 와, 그날 정말 생산성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So I think that is why some friendships or relationships feel so valuable because, well, not because of what you accomplished together, but because you never felt the need to accomplish anything at all. Sometimes the best use of time is forgetting to keep track of it, and if you laughed a lot along the way, that is probably time very well spent. And as someone who always have this obsession of being productive, I totally agree with this because in the end, I would never look back and say, oh my God, that day was such a precious day. I did my workout, I did my studies and everything. It was so productive that made me so happy. No, that's not the case.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hink about the real happiness and who we share it with. I'm willing to share it with all of you, Morning Groovers, today as well as we open up the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그런 시간 저는 보낼 기대를 마구마구 하고 있답니다. So everybody come and join me to the party. 파티에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초대가 된이 모닝 그루브 생방송 파티 시간이에요. 저한테 말하는 중간중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nd speaking of that,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출석 체크 바로 가볼게요. Bensboro, hello,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Dr. Paper님 오셨고요. Penguin Killer님 오셨고요. 우리 상민님 오셨고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반장님도 오셨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And Sunset Morning Groover is here also. Text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늘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출첵 인사드려요. 생방 화이팅! 함께 달려보아요. Looks like you're very excited about the live broadcast today. 월요일이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생 모닝 그루버? 월요일 시작을 모닝 그루버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그 허전함, 공허함 많이 느끼셨나요? Because you've been missed on Monday. So where were you? But anyway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오늘이라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appy Life Morning Groove Day. I believe that a lot of you are excited. 아,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아쉽네. 이게 안 돼가지고. 저 오늘 진짜 이쁘거든요. 오늘 완전 드레스 입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줄 알고 막 신부 메이크업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아쉽게 됐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보실 수가 없겠네요. 언젠가 가동하게 된다면 제가 또 이렇게 분장 한번 하고 나타나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길까지 손꼽아 기다려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순간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낀 순간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this is what happiness feels lik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Again, I did mention about, this productivity versus sharing meaningless time with the people that you love. So it could be something that's related to that. 소소한 거일수록 더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 나 평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데, 이제 줄을 딱 서가지고 내 자리에 딱 앉아서 그 평냉 국물을 한입탁 들이키는 순간, 으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f you have been craving for a certain food for a long time, and once you have the sip of it, you would feel that happiness. But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제 답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이게 행복해지 느끼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가 딱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할 때예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Some people say that, oh, it's not good for your eyes. You shouldn't do that. It really deteriorates your brain. 뇌를 망가뜨리니까 하지 마세요. 수면이 방해가 돼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전 근데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인걸요? Like, I need that time. Like, I think I deserve that. 가끔은 뭐 핸드폰을 볼 여유도 없이 되게 바쁠 때가 있는데 그 30분 동안 I'm looking at like the most meaningless contents ever. 정말 의미 없는 그 릴스를 보고, 정말 의미 없는 짤들을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행복이지 느끼는 순간은 그 시간이고, even though I'm feeling really tired and I just want to go to sleep, I would make sure that I have a little bit of time to do that. 저는 뭐, 뇌안 좋든, 뭐, 눈에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뭔가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보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뇌과학자님들, 듣고 계신가요? 혼자 왜 찔려가지고 이러는지.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이제 여러분의 답을 제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Okay, let me think about 박은희 팀장님's answer. We'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when we were having a meal together, as we always have meal together. She said that she needs some cool time for herself. 그러니까는 아이와 주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시거든요. 뭐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어디 하원도 하고, 막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놀이터도 막 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쿨 타임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온전한 혼자의 시간을 잠깐 이렇게 짬 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시간이 아마 아,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밖에서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우리 밖에 윤 감독님은 자녀가 셋이세요. 그 쿨타임 가능하신가요? Like, do you actually get that time of your own ever? And he says no. 밖에서 절대 그럴 시간 없다고. 아이가 아들만 딱 셋이거든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모닝그루버들, 이게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merican author's Best Day of Life.

Alright, morning groovers. Shall we now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you think life is good? What made you think, oh,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우리 8086, 어머, 신규 모닝 고르보시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Here is a red carpet for you. 레드 카펫 쫙 깔아드립니다. They answered,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볼록하게 솟은 신랑의 하얀 배를 만질만질할 때 아 이게 행복이지 느낍니다. So when we eat a delicious meal together and I gently stroke my husband's white plump belly, I think to myself, ah, this is what happiness is. 진짜요? 본인의 배가 아니라 신랑의 배를 만지실 때 행복하시다고. 말랑말랑한 배. 아, 저 같았으면 이거 언제 뺄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찐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남이 맛있게 먹은 그 배를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을까 이러면서 찐 행복을 느끼시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They also sent in a picture. 아, 중국집 배달시켜주셨네. So it seems like they have ordered some Chinese food. 아,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메시지에 막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네요.

어, 어찌됐건, thank you for sharing that. 8086 Morning Groover. 우리 찬이 송 Morning Groover. 요즘은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습니다. 치킨, 떡볶이, 야식. 너무 행복인 걸 몰랐습니다. 보고 싶네요. 우리 치킨이 복귀. Sounds like a name. 치킨이 복귀. So unfortunately, Chani Song is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rough times, digesting these days. So they really miss eating food like chicken and tteokbokki. Now they're able to realize that that used to be one of their biggest happiness. 이게 참 이때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근데 많은 걸못 먹게 되면은 위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쵸? 우리 밖에 그 바구니 팀장님이 그런 소화력? 제가 소화력이 좀안 좋은데 너의 소화력이 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의 위가. 그러니까 항상 만년 다이어터시거든요. 드시는 거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막 먹고 싶어도 소화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은 그런 위 정말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팀장님 같은 위가 부럽습니다. As a person who's not able to digest many food, you know, I have like this big willingness to eat because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 out there, but it's annoying because I can't really digest. 그러니까는 제 위가 그걸 수용을 다 못하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서 I can totally feel what you're going through. 근데 약까지 드시고 계시니까 진짜 조심하시긴 하셔야겠어요. 소식하는 게 최고겠죠? Kim's fine morning groover. 퇴근 후에 짜장면과 탕수육에 소주 한잔 하는 게 행복이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없다면 월급쟁이들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Having some delivery food after work and having a little bit of soup, sip of soju, that is what I call happiness. 그러게요. 이 사진,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 그리고 만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야, 완전 황제가 된 기분일 것 같은데. You must feel like a king having all of these food all to yourself. 아, 그러니까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You would feel like you are rewarded after a long, long, tough day. You order like three plates for yourself and you just have some sip while watching one of your favorite content. Oh my gosh, that is happiness. Like nobody's disrupting you. You're having that enjoyable time of your own. 이 만찬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나 혼자만 온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That is truly a happiness for sure.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소하게 행복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바로 찐 행복이야.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everyone.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또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차가 깨끗해지는 느낌,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You know, having to do those cleanup once in a while, if you have to do it every single day, that would feel like a labor. But if you do it like some time after time, that actually makes you feel good. 그래서 어딘가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거나, 간만에 그냥, 그래, 기분이다. 세차 한번 뽀득뽀득 해볼까? 이러면서 세차를 한다거나, 이래도 은근히 좀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거든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Ok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magine Dragons on Top of the World. Stay tuned.

0: Again,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let's see who else is starting their day with morning groove. Sabi says, good morning on YouTube live stream. Yes,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t this moment. So come on in, everyone. And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When was the moment that made you feel this is what happiness is?
1: 최근 들어서 이게 찐 행복이지라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0: Our Simba Morning Groover, aka 3468 Morning Groover texted,
2: 출첵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내식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행복이에요.
0: So your flight back home after a business trip and having some in-flight meal while watching a movie. That is what happiness is.
2: 그 행복 저도 느껴보고 싶다. 뭐 출장 이런 거를 떠나서 비행기 타면 영화 한 편을 다 온전히 못 봐가지고.
0: You know, it doesn't last a five minutes. It's basically like a lullaby for me.
2: 저한테는 뭔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는 게 자장가거든요. 항상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를 온전히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심바 모닝 그루버는 기내식 먹으면서 어떤 영화를 볼까나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0: And it's such a relief feeling. Imagine you maybe might have been a little nervous to get things don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but then afterwards everything's done. All you need to do is relax, enjoy the time of your own.
2: 그러니까 그 긴장도 다 풀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끝났다라는 그 해방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바쁘지만 온전히 혼자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행복을 느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요리하는 그 시간이 평화롭더라고요. 이게 매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니까 이게 재밌고 평화롭고.
0: But I found a lot of people finding peace in their kitchen. Maybe it's because they don't get to think about anything complicated when they're cooking. They can literally just focus on cooking itself.
2: 저도 가끔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거 좀 느끼거든요. 잡생각이 은근히 안 나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는. 요리하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좀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요. 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장이 검은 화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떡락했죠. 시퍼렇게 멍든 계좌를 보면서 아 망했다 생각하면서 아 맞다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썸마 누나의 생방송 모닝그루브 하는 날이지 유후 왠지 설렌다 그래 모닝그루브 들으면서 다시 힘내자 이게 행복이지 대헷이라고 느꼈습니다.
1: 그래요? 오, 모닝그루브가 이렇게 코스피 막 지수도 내려가는데 그거를 버티는 힘을 대준다고요?
0: 영광입니다. So, you know, we beat everything, you know, even though you're feeling really under the weather, down in blue because of, you know, your stock market. Morning Groove is your energizer.
2: 이 정도의 레벨이었더니 모닝그루브가. 그래요. 시퍼렇게 먹는 계좌 봐봤자 계속 봐봤자 내 마음만 멍들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잊어버리고 어플 확 지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모닝그루브 같은 거 들으면서 요즘 코스피가 거의 뭐 롤러코스터죠.
0: Yeah, it's like a rollercoaster. It comes up and down every single day. So you might as well just not look at it for the sake of your mental health.
2: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근데 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유명한 그 두 가지 항목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딴 세상 사람 얘기 같아요.
0: I can't really agree with it. I can't really relate to it. So I don't get stressed at all.
2: 그냥 그런가 보다. 예쁘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0: Anyways,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true, genuine happiness? When was that authentic happiness moment that you felt?
1: 여러분들, 이게 찐 행복이지 싶었던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Can't Stop the Feeling.

0: You are listening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on the amazing radio stati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하진님 is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우리 하진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Happy, happy한 아침이죠. Now for MD Q&A, we have many more answers to introduce. So let's start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about what an authentic happiness is.
1: 이게 행복이지 싶은 때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남극같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잘 때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월급날 아침만 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0: Yeah, in this hot weather, I feel happy when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under my blanket and also on a payday.
1: 그러니까요. 이 이불을 뭔가 왜 이불을 에어컨 들고 덥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 시원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이랄까?
0: So it's like a really mixed feeling of warm and cozy feeling under that cool air conditioner.
1: 이 기분 뭔지 알죠? 그래서 여름에 이불을 얇은 거를 안 덮고 약간 도톰한 거를 고수하면서 덮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0: I'm one of them, actually.

뭔가 이불은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 같거든요. Your blanket gotta have a little bit of weight to feel cozy and to have a good night's sleep, at least for me. 그리고 월급날. 아, 그러니까요. 이 월급을 딱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우리는 참 이거에 중독돼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can you imagine not being able to get paid for 23 months in a row, even though you'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여러분들. 2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는 그거 진짜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정말 고돼도 이 월급날 때문에 버티는데 우리 TBS 여기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방송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달한 달을 더 버틸까 항상 걱정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이 EFM 모닝그룹을 굴러가게 하는 우리 박원희 팀장님,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다 이제 뭔가 그러면은 올스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TBS 직원들도 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 행복 정말 이제 곧 in the near future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TBS 파이팅 파이팅 한번더 외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외치고 한번 출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Dr. Paper 모닝그룹 said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빠바밤 모닝그룹의 시그널 방송을 들으면서 찐 행복을 느껴요. 어제는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가 아빠 수고했어 하고 안아줬는데 살짝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웠네요. So you feel happy when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an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day. And yesterday, my second child said that you had a nice long day and they gave me a hug and it felt really good. 이게 진짜 막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녹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진심이건 아니건 그냥 Sometimes you just needed to hear that word and if somebody really close to you says that to you, oh my god, like you feel like you have owned the world, doesn't it?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없는 한마디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 맛에 또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비 모닝그룹어, 이제 둘째까지 같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돼서 가족 4명이서 다 같이 라이딩하고 커피숍 가고 음료랑 팥빙수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토이스토리 5도 보고요. 사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 물론 모닝그룹 매일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Oh, well, so you're able to do a lot of family stuff together now. You can ride bicycles together, go to the movie theater and watch Toy Story 5, and also have some pop Zoo at a cafe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 아이가 크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와 드디어 함께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미. 왜냐면 아이들은 좀 순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매운 것도 잘못 먹고 이러니까. 근데 어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함께 나누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은혜 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랑 마라탕 먹어. 약간 이런 생각하실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랑 같이 그런 음식 먹는 데이트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남편이랑 함께 저녁 먹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때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aking a walk with my husband after having dinner together and enjoying that nice breezy cool weather together. 이 산책이 진짜 좋아요.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보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So this is such a precious time that may not come back. So you gotta enjoy it to the max while you can. 그러니까 이 시간들 되게 그냥 매일같이 하는 산책인데 싶지만 돌아보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운동 열심히 한이 생산적인 하루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소소하게 별거 없이 산책하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Let's not forget about that, everyone. Having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having to take a walk every day, that is the happiness and we all have to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Ah, oh, this is nice. Just reading these messages makes me feel so happy and relaxed. 여러분들 문자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찐 행복입니다, 써머피디님. 아시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찐 행복의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What is a recent moment that made you think life is good?

This is what happiness i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Don't go anywhere. Stay tuned.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쫓아갑니다. We're gonna now finally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소양, 바람의 노래.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welcome, everybody. Bienvenidos. Estás escuchando Morning Groove. You're listening to the best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신이 나면 자꾸 스페인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어쩌면 좋죠. Uno, dos, tre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you can tune into our radio program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채널에서 또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너무 예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라디오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고르죠? 언젠간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게 저희가 좀 신경을 써볼게요. 아, 방법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we'll try to figure it out, morning givers. So excuse us for that inconvenience. If you wanted to watch my beautiful face, I'm sorry. Yeah, you can't do that. 제 아름다운 로고 사진만 보세요. 정말 저랑 똑같이 안 나온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데 모닝 그루브 로고에 제가 이렇게 손짓하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I think I took that picture like 3 years ago. Back in like 2023 or something. And oh my gosh, it's like Photoshop is crazy. 전 저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깨 모닝 그룹께서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TBS 정상화 기대합니다. 썸머 PD 말대로 다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And another new morning groover texted also 9743, a new morning groover. 침대에서 좋아하는 콘텐츠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물론 남편 몰래요. So watching those contents, my favorite contents on my bed, and of course behind my husband's back, secretly. 이렇게 몰래 하는 그 아찔함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침대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막 부스러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TBS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어 교육, 교통방송 잘 듣고 있는데 월급이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and also TBS EFM. 그러게요. 우리는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방송하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 돈도 받고 그러고 싶은 건데 We don't want anything much. We just want to broadcast and provide good programs to the listeners that are still here rooting for us. 응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인생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나. 정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오는 동안 그 전에 조금만 직원들이 버틸 수 있게 힘이 되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매일 아침 몽구와의 산책이 행복해요. 캠핑장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스피커폰을 크게 틀어서 음악 감상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I hope nobody's around when you're doing that. 주변 아무도 없는 거 맞죠? 괜히 그러고 있다가 뒤에 딱 누구 마주치면 약간 민망하지 않나요? 몽구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가 어쩌면 그렇게 진돗개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근엄하게 생겼고 Very handsome and dignified dog indeed. 몽구 이름은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몽구 몇 살이에요? 아침에 또 몽구만의 또 행복일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자기 아빠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산책도 하고 뷰도 같이 보고 그 시간 너무 소중해요. 사진으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성 모닝그룹어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구니 팀장님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바. 바라볼 때마다 항상 먹고 있는 그녀. 구. 그런 그녀가 예뻐 보이네요. 니. 니네 누군지 아나. 죄송합니다. 신청곡. Bruno Mars의 When I Was Your Man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삼행시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Why are you guys sending me these kind of poets? 왜 보내시는 거죠? 이거

뭐 모닝그룹 안에서 유행하는 건가요? 저는 뭐 삼행시 미션을 이렇게 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삼행시 보내주시는 거 너무 귀여우시고 우리 모닝그룹어들 This is why you guys are so sweet and lovely. Like, why are you guys doing this voluntarily? 그리고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일단.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를 드시고 있는 그녀. 뭔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가 딱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죠? 굉장히 미모 여성인데 먹는 데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시는 그리고 만년 다이어터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입니다. 너무 소중한 그녀. Alright,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We're gonna now move on to our segment, which is Remake Rewind, our music segment. So get ready for that.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by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아름다운 삼행시를 보내주신 Chinese Song Morning Groover를 위해, here is Bruno Mars, When I Was Your Man.

effects and so on, and we're gonna all have that fun conversation about music.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낼 준비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쉽게 맞추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제 그 걱정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나 음악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예요. 자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this is the chance for you to brag, actually, because it's going to be a high-level quiz, everybody. So listen up. From now on,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윤미래, 삶의 향기. 오! 이 노래가 뭐지 싶고 이 노래 원곡이 있어 싶을 순 있는데 This is actually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it sampled a really popular song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 곡이 바로 이 윤미래의 삶의 향기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나 이 리듬 아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목을 오리지널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guys a hint. 힌트 드릴게요. 영어 힌트, 한국어 힌트 둘 다 나갑니다. 한국어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의 정답은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과연 뭘까요? So, the answer,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So, the answer is what every lie detector hopes to hear. 과연 뭘까요? 방금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입에서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almost said the answer, so it's kind of dangerous.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Don't forget,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Here is 윤미래 with 삶의 향기.

짜짜 자기 부러운 쌀매 향이 어쩌면 랩을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레전드죠? 능가할 수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Oh my god, like Yunmin is like the best rapper, R&B singer, indeed. She sings, she raps, she does everything.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딕션이 진짜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새삼도 이렇게 놀라네요. Amazing, amazing, 윤미래 선생님. We listened to 삶의 향기. And you had a mission, Monongoover, to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or the musician. And I gave you a hint. A lie detector loves the answer. 여러분들, 이제 원곡 가수랑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 들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럼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guesses.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습니다. 자, 볼게요. Kim's fan Monongoover. How deep is your love? 따따따따라.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땡이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Moment that you가 참 좋은 노래죠.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죄송합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ecause I don't want to confuse you.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trie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오. 따라따따라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따라따따 야, 이게 또 멜로디가 연결이 되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멜로디를 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Nice try, everyone. 우리 얼짱님께서는 어디 영화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들으니까 새롭고 신기해요라고 해주셨고, so it's quite new listening to this song, a popular song that seemed to appear in movies or commercials, but listening it in Korean, it's quite new. 그러니까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따따따따라 나라 이건데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6497. 아, 들으니 바로 알겠는데? 가수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Like, I know which song it is instantly once I hear it, but I don't know the actual musician for this. 그러게요. 일단, 서비님,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진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was the song title, everyone. 정답은 true였어요. True was the song title for this song, the original song. We listened to the sample version. 여기 이 와중에 민준 리나맘님께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따라 매일 그대와 뭔가 소프트 멜로디가 다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Keep trying, keep trying. 어쨌든 정답은 true입니다. And this song is by Spandau Ballet라는 유명한 또 가수의 노래입니다. I guess this is like a one-hit wonder. But yes, this song, Spandau Ballet True,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83. And this song True became Spandau Ballet's signature song. And one of the defining soft pop ballads of the decade. 8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Written by guitarist Gary Camp. And the song reached number one in the UK and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sampled tracks in pop and hip hop history thanks to

is, you know,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개인적으로 이 삶의 향기도 있지만 샘플한 버전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그 PM Dawn의 Set Adrift on a Memory Lane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해요. So this is like another sampled song of this song True. It's also an R&B hip-hop. 이 바이브가 R&B 팝이랑 꽤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덕분에 탄생을 했습니다. 샘플의 세계 정말 재밌죠? So yeah, this song was released on 윤미래's debut album, 삶의 향기, the song, on her solo album As Time Goes By back in 2001. 삶의 향기 incorporates the warm melody of Spandau Ballet's True into a, you know, K-R&B and hip-hop setting, you know, blending those softful vocals, rap verses, and themes of hope and perseverance. And the song showcased Yunmi's unique ability to bridge Korean and American musical influences. So I believe that Yunmi did an amazing job at this, blending the K-R&B with this song, with this really, really renowned and popular song.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샘플을 했지? 하고 좀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더 즐겨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버전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죠? It's quite similar but very,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at the same time. So which one did you enjoy listening to? Because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o. 여러분들에게 원곡도 들려 드릴 거니까 두 곡 다 연달아서 감상을 해보시고 아, 이 버전이 좋네, 저 버전이 좋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our in-depth music segment. 교양이 있는 음악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거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 교 마음껏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happiness in our daily life. 내가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느꼈던 순간 계속 사연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Now let's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original track, Spandau Ballet True.

And I'm back, everyone, ready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feel, oh, life is goo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Ke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안녕하세요. 평소 흔히 보는 것들을 가깝게 그리고 자세히 볼 때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최근에는 산책 중에 직박구리를 가깝게 촬영했는데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걸맞게 늠름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So whenever I take a close look at the things closely in more detail, I feel a little happiness. 와, 직박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AI 사진 같은데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셨어요? 막 그 미세한 털까지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막 새들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how little birds look like because we don't really look at them. But if you take a close look at those things that are around you, they all exist in this life for a good reason.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아름다움을 막 발휘하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goes the same for us human beings too.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싶다가도 또 그 사람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더 알아가면은 매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와, 방금 말 좀 잘한 것 같아. 뿌듯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쁜 법이죠. 코코 모닝 그룹어. 굿모닝 모닝 그룹. 그야말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모닝 그룹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경주로 향하는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을 TJ와 함께하다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닐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다요. I guess you're referring to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 Sadly not Morning Groove, but a radio show hosted by TJ. 손태진 씨가 하시는 라디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 최애가 하는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는 거 그거 진짜 큰 행복이에요. 그쵸? Having to listen to the voice that you love every single day, that really keeps you going. That actually makes your day.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오셨네요. 퇴근길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반려견들 산책까지 마치고 가지는 저만의 시간이 되면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식사와 반주를 즐기며 동영상을 시청하면 그 순간이 행복 그 잡채이자 극락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닝그루브 방송을 위해서 썸머PD님과 제작진분들이 주 3회 생방송을 해주신다고 하신 결정으로 인해서 모그 방송 들을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 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번저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꾹꾹 눌려진 이 기 메시지 어쩜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So the happy moment that I feel is after working, you know, walking my dogs and having to watch my favorite content while having a little sip of a drink and also hav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별거 없다니까요. 뭐 진짜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정도면 행복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아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song is for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룹 Bon Jovi, It's My Life.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read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문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e're talking about that moment when you feel an authentic, real happiness.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어떤 때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by our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늦은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픈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좀 떨리네요. 지난주도 잘 해냈는데 오늘도 안 떨고 잘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이지 느낀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 둘이 아직 입 벌리고 자고 있을 때요.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남편이 입 벌리고 자면 손가락을 넣는데 크크크라고 Mr. Big의 To Be With You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you have another open class today. You did well last week, so I'm pretty sure you're gonna nail it this week also. 지난번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셨을지 감도 안 오네요. 보통 그냥 무난하게 했어 이렇게 하고 많은데 진짜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때는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더더더 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가 되시길 빌고요. 파이팅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제가 왜 문자를 보내요? 근데 아이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침마다 입을 벌리고 잔다고요? 와, 입안이 다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입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말라서 막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귀여운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행복미소 장착하시겠어요. 그런 게 또 아이들 키우는 재미일 것 같은데 또 금방 크니까 그 순간들을 또 매일매일 만끽하고 즐기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바쁘고 이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sharing everything today. Morning Groo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복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y happiness truly is being able to talk to you guys, being on air, having to do this Morning Groove broadcast with all of you. 저도 이렇게 모닝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런 일상, 아침이 저한테는 큰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계속해서 모닝그룹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I will upload the version of, re-listen version of Morning Groov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Rerun, 다시 듣기 파일 제가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룹 채널에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다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보는 라디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또 팔로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efore I close out the program, let me introduce this final message by 민준 리나맘. 임신을 했을 때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기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임신하고 싶어요. When I was pregnant, I could eat whatever I want, and that was a truly happy moment for me. 그러니까 입덧이 없으셨나 보네. 입덧 있는 경우에는 그냥 쭉 임신하는 내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건강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임신 기간을 즐기셨나 봅니다. 왜이 문자 읽으면 또 박은혜 팀장님이 생각이 나지? 어쨌든 모닝그룹분들 이렇게 또 일상의 행복 마구마구 누리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eize the day, have the best day ever,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this Friday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Mr. Big, to be with you.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A little bit more on learning an expression, English expression, and that's just a one short English expression. Perhaps you can hopefully take away by listening to our show today. 오늘 프로그램 들으면서 영어 표현 하나는 제대로 배워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그런 Humpday EQ 영어 시간입니다. 가끔은 내가 이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또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 얼마나 잘 보살피며 살고 있는지 가끔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Sometimes I think we pause and take stock of our lives, right? Are we living well? Are we preparing wisely for the future? You know, taking care of our health, you know, nurturing friendship, you know, looking after myself the way I should. Mentally and physically.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아주 심플하게 귀결되는 것을 보면 뭔가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를 덜 해야겠다라는 차원의 것들이죠. 아니면 지금 충분히 딱 적당하다. I'm totally okay. Status quo as is. And whenever I do that little check-in, I think that answer usually comes down to something surprisingly simple. Either I need to add something to my life, do more of in my life, or take something away, cut down on something and realize that things are already, or realizing that things are already just about right. So more often than not, there's something I feel like I should cut back on.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보통은 뭔가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You know, it could be a screen time, a junk food, unnecessary spending, or even worrying too much. 뭔가 줄여야겠다, 절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표현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s perfect for those kind of moments when you think I should probably do less of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is cut down on something. Cutting down on something. Usually cut down on something and the noun will come after it. Cut down on something 하면 뭔가를 줄이다, 뭔가를 덜하다, 뭐의 양을 감소시키다. So, do less of something or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양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So,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re not giving something up completely, but simply trying to reduce how much or how often you do it. So, it's all about moderation, not elimination. 그래서 뭐 기본 패턴을 보면 cut down on something. 뭐 쉬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Cut down on coffee, cut down on sugar, you know, cut down on spending, cut down on social media, screen time, you know, watching OTT or cutting down on binge watching an OTT drama or something. So full 문장, full sentence로 보면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Many people are trying to cut down on their screen time. You know, I've been cutting down on online shopping lately. 뭐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expression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에 있어서도 해당되고 돈, 재정에 있어서도 또는 디지털 라이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o, 오늘의 EQ 영어 expression과 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cut down on these days?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What is something you know that you do less of? 뭔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Or maybe you can tell us about your testimony of maybe successfully cutting down on a bad habit.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줄인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그걸 함께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all using the expression cut down on something. 오늘 아주 심플하죠. 아주 난이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면서 또 우리 생활 해빗이나 그런 것을 돌아보는 또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센텐스는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1013 또는 유튜브 TBS EFM

Yes, Carole King, James Taylor,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live. Didn't expect that combination to sing this song. Carole King과 James Taylor라니, 참. 두 레전드의 만남이네요. So let's get to it. What our kittenims need to cut down on. 생각보다 많은 게 있네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Sentence, I need to cut down on checking my stocks. 주식 체크 고만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고만할 수는 없죠. If you have invested on stocks, 그만하면 안 되죠. Or maybe that's rather better. You know, they say, you know, our seniors, right, make a lot of money off stocks because they never check it. 이제 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분들이 정말 잘 버는 이유는 절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체크 안 하고 한참 후에 열어봤더니 오 이렇게 막 I mean that does not of course applies to every cases, right? 그래서 자꾸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행복을 주었던 좋았던 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렇게 I feel like I keep becoming a slave to material things, hoping to rediscover the things that once brought me happiness and the simple joys I used to cherish. 좋습니다. Everything in moderation, right? 주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죠?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Would that work? I think it applies to all of us pretty much. 요즘에 이제 뭐 주식 투자 관련해서 there's a, you know, even a certain terminology called FOMO, a fear of missing out.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죠? 오케이. 신청곡은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니님. 약간 좀 덜 스탁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ake That, Back for Good.

0: That was a couple of tracks. Take That Back for Good.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hampoo의 요정, The Fairy of Shampoo, by, covered by 정기고.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버전인데요. 정기고 씨의 rather a very jazzy rendition of Shampoo의 요정. 정기고 씨 하면 또 이 썸이라는 그 노래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그런 R&B 싱어송라이터이시죠. Good to hear from him. 좋습니다. Hump Day EQ 영어, cutting down on something, 뭔가 줄여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헤일리님께서 큐먼이요. 오늘의 토픽, 저는 보자마자 줄여야 할 것으로 체중만 생각나는데요. 너무 1차원적이네요. 큐티님들 지혜가 담긴 깊은 답변을 보며 반성합니다. So as soon as I saw today's topic, only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at I should cut down on something, my weight, lose weight, I guess, right? Cut down on weight, cut down on something to eat. I should maybe cut down on, you know, daily intake of calorie and to lose my weight eventually. That makes me pretty one-dimensional, doesn't it? No, no, no. I think anything about your health and physical, I think 우리가 먹는 게 또 우리는 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에 우리다. So whatever we eat is who we are. 이런 표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21님께서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 저희 식구 모두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family is, you know, going through a struggle, trying to lose weight.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건강한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이. 5750님께서 또 메시지 주셨는데 어떤 일이 과도 어떤 일이 닥칠 때 과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은 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cut down on overthinking, prepare well, and let it flow. Yes. Let it flow.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Because you can, sometimes there's just things that you can't control. So all you have to do is to let it flow and let it happen and see what happens. So cut down on overthinking.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our kitty님s are talking about in terms of cutting down, it feel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저만 그렇게 혹시 느끼는 건가요? 신청곡으로 It Runs Through Me, 약간 Let It Flow의 정신을 담은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750님의 신청곡입니다. 감사드리고요. Tom Misch의 곡이죠. Featuring De La Soul, It Runs Through Me.
1: 1, 2, 3, 4.

cut down on이라는 expression 써서 여러분들 이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interesting that one of our kitty names had posted a picture of her living room with just a single furniture. 어떤 키티님 한 분께서 이제 거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이 소파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광경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there was nothing except sofa and all the cutie-nims were kind of really envying. Wow, wish our living room could be like that. 우리도 저렇게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이렇게 한 말씀 다들 한 마디씩 해주셨는데 I think definitely you know when we go home and look at our living room, it feels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can cut down on.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a lot of things that we could throw away to 아무리 근데 버려도 또 저렇게 미니멀리스틱하게 되기는 힘들다. 언젠가는 또 쌓이니까, 언젠가는 또 계속 사게 되니까. We keep buying things. We fill our life and fill our living room with stuff. We can never give up on buying stuff. So 언젠가는 다시 채워지겠지만 그래도 이 미니멀리스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또 지속하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When we read the magazines, interior magazines or fashion magazines, we see all these fashionable interiors with, you know, nothing but a sofa or even without any TV or any, you know, 전자기기 or anything like that. Just a simple sofa and a big living room. That's, I think, you know, something that we all fantasize about, right?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컷다운 아이디어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anet Jackson, Nasty.

That was Nasty, Janet Jackson. 제니님께서 마이클 오빠랑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 Yes. Whenever I listen to Janet Jackson, 진짜 오빠가 마이클 잭슨이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넷 잭슨 역시 너무 멋진 다른 영역을 분명히 구축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I think she has really developed her territory of her own, I think, I believe, aside from Michael Jackson's sister.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7259님께서 동네 도서관에 책 빌리러 나왔다가 영어 듣고 싶어서 계속 운전 중입니다. I stopped by the neighborhood library to borrow a few books, but I wanted to keep listening to English, so I've been driving around. 그렇군요. 사춘기 이제 막 시작인 아들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책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해요. 10년 유학했는데 아기 낳고 10년 살다 보니 영어를 잊고 살았네요. Lately, I've been reading a lot because my son has just started entering his teenage years, and you know, the book keeps me keep reminding me of things I probably need to hear myself. I went to the U.S. studying for 10 years after having a baby and spending next 10 years raising a family. I've been living kind of forgotten, having forgotten about English. 그렇군요. I felt the same way, I think, when I came back from the States,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there was just no, you know, need to use English for me.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는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그냥 잊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한국화돼서 살게 되더라고요. I've, you know, had no problem. You know, I've been living comfortably without speaking a single word of English. You know, for a long time.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I feel like I'm starting from the start, from a scratch, right? Because you know I hadn't been speaking English. 그래서 다시 영어를 연습하면서 이렇게 다시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Hope you find that kind of, you know, chance or opportunity to get into English again or listen to us every day and participate by, you know, sending us English text messages and whatnot. 그런 식으로 또 영어와 다시 친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59님, 새싹이십니다. 새싹!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성시경의 곡입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새싹 listener, 새싹 큐티님, 7259님, who was experience of, I don't know, leap years in terms of using English for 10 years. Hopefully, 7259님 can get back into the rhythm of things when it comes to using English. 저희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들으시면 딱이겠네요. You have a perfect solution there, hopefully. 좋습니다. Let's get back to our EQ 영어 expression. 베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of the day 사용해서 보내주셨는데 I'm trying to cut down on my social media usage because because of this habit of doom scrolling. Doom scrolling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크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끊임없이 별 이유 없이 자제력 없이 계속 스크롤링. 끊임없이 하는 걸 doom scrolling이라고 하는데 yes, I think it all applies to us again. You know, every single message sent in by our listeners seems like it applies to all of us.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negative post, Benny님 says, I'm trying to get out of those negative posts on social media. 너무 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한 거이긴 합니다만, 그죠? But how, right? That is the question. 좋습니다. Let's get to Benny's request song.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그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트랙스입니다. 창문.

Sport DJ, it i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rying to upload a script for this segment, but there has been much script of this segment. 사실 이제 이 원고를 이 약간 포인트, 볼렛 포인트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딱히 스크립트를 올릴 만한 스크립트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Just a confession that I need to make. Okay.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 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The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ya Khan. And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Dana and Alvin, good kid. 였습니다. So, I got curious about this band, this Brooklyn duo, Dana and Alvin, and searched for their songs. And I really like their style of music. I think I've said this many times on the show that, you know, I don't really get to listen to new music anymore. 왜냐하면 새로운 음악이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그거 같고 just too much electronic and too much technology involved with new music these days. 그래서 별로 안 듣게 되는데 they are very new actually, Dana and Alden. 얼마 이렇게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밴드인데 kind of ask myself, you know, why do I listen and like this kind of music?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is striking new about this kind of music? 생각해봤더니 약간 인디적인 감성과 또 어떤 이 재즈의 영향. I think the jazz element, I think, make this music very intriguing for me. 그렇다고 이제 재즈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hard-bop이나 이제 bebop류의 재즈가 아닌 Just a bit of jazz influence in their music make their music very interesting for me personally.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곡들을 찾다가 feature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I think they work with many different artists, singer-songwriters. And one song that caught my attention is this song called Lee's Greenhouse that features a musician named May Simmons.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familiar해서 보니까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해드린 싱어송라이터이더라고요. 일본계 미국인. She is a Japanese-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 그래서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이분 역시 굉장히 재즈 인플루언스가 다분한 그런 인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maybe that's what they have in common, you know what that something that was that I was attracted to both of their music, you know, Dana and Alden and May Simmons. So 두 아티스트와 이 아티스트와 또 이 Dana and Alden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Lee's Greenhouse.

Dana and Alden featuring May Simmons, Lee's Greenhouse. 그래서 그래, 메이 시몬스 이런 바이브를 제가 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 시몬스의 곡 하나 솔로 곡 하나 준비했는데 She's actually a pretty good guitarist as well because her music delves into jazz and bossa nova as well. So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Dumb Feeling입니다.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kittenim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어떤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May Si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She'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시먼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做牵挂就别回头望。

That was Time is Running Out by Mus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어서들 와주세요. We started off today's morning with some rock and roll, everybody. Are you guys liking this vibe? I'm loving it so far. 여러분들, 뭔가 삶이 답답해질수록 이 문제가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Yeah, so I've noticed that unfinished decisions tend to take up more energy than the decisions themselves. It's like, you know, having an app running in the background all day long, quietly draining the battery of our phone. So sometimes the biggest relief doesn't come from solving everything, obviously. It comes from finally dealing with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avoiding. And once you do that, life often feels a little lighter and even less crowded. So that's what I thought. So if there is this one single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for so long, maybe just get that started and get it done over with, and maybe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That's what I thought.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 나가면 좀 이 답답한 체증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Jenny Song said, Hi, good morning, 하트 1파합니다. 46살에 1파 놀이라니? 그래도 1파요? 아싸! 라고 looks like you're extra excited. 어, 왜요? 출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So, don't be shy. 뭐 내 나이 뭐 46살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내 나이 46살에 이렇게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46살이 아니라 46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뭐 어때요, 그죠? Dr. Paper said, Good morning, time is running out. 맞아요. 시간 많이 많이 빨리빨리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좀 출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모닝그룹어들. You can do so much better, right? 분발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헬스장으로 출첵합니다. 썸머님과 함께 뛰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t the gym at this moment, and I guess you're running on a treadmi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 저희가 또 그럼 노래 신나는 거 들어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체육부장님, 오늘 안전하게 또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정면 좀 이렇게 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민님, 굿모닝.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Good morning.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침대 위에 있네요. I need to get ready and set up breakfast, but I'm still in bed. I know.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at the start of the week, you feel extra heavy, extra lazy. But like I said in the opening, you gotta get things done and over with.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미루고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또 맛있는 아침 준비하셔야죠.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 can do that while tuning into Morning Groove.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d like to talk to me, send us your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such an intimate radio program, right? We always talk to each other, say hello.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하고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밖에서도

0: 항상 이렇게 좋은 아침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우리 윤동혁 감독님, 굿모닝.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시고요. Yeah, so that is how you can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 actually heard and noticed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they would actually come to TBS office to meet me, and I feel so thankful for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통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떤 모닝 그룹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TBS를 좀 찾으시면 뭐 TBS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지만 소통은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로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관심, 성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yeah, so among those morning groovers who actually visited TBS, they asked me like how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just like summer, 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셔서, yeah, so let me give you that tip since I'm not able to meet you guys one-on-one in person. 여러분들 한분한분 제가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문의를 주세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 think I mentioned this last Friday too. 틀릴까봐 입 닫으면 끝납니다. Once you close your mouth, once you start not talking, just because you're afraid that you're gonna make mistakes, that's it. You won't improve your English or whichever language that you are trying to improve. 그래서 틀리는 거다 감안하시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밥밥 이렇게 할때 문법이 맞지 않은데도 그냥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It works exactly the same. 그래서 내가 틀리든 일단 말을 내뱉어야지 어떤 언어든 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f you are used to doing that,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게좀 익숙하시면 그냥 영어를 문법 계산, 뭐 동명사 ing 막 이런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디 가가 인터뷰를 보고 저 언니처럼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or if you'd like to mimic someone like I don't know Donald Trump, go ahead and do that, Barack Obama or whichever person that you would like to mimic, just try to mimic that person. 그러니까 막 흉내를 많이 내시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거는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Yeah, so try to do that.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단어도 외우시고, 영어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다 보면은 늘수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after a few trial, time will pass. And if you do that consistently, you will improve for sure. 100%. Guarantee.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제가 응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이제 또 우리 모닝 그룹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해야죠. So we have a lot of fun stuff in store for you today. So we will get to all of that in a minute after a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We're gonna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프라이데이 리슨 업 아워 모닝 그루버스 아워 파트타이머스 우리 모그들 그리고 알바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세요, 식상. 대신 뭐가 많은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본인만의 어질러도 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책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What else is there? Maybe replying to someone. 뭔가 이렇게 그 톡에 1 표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아,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grocery shopping. Oh, I came up with my answer. I actually have to get my car washed. 세차해야 돼요. 저 겉에서 차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약간 사이드 미러도 솔직히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So for the sake of safety, I would have to get my car washed. So I guess that's what I've been postponing. So, morning goobers, let me know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rcade Fire Everything Now.

금수저 신바모닝 그룹밖에서 굿모닝. 와이프가 썸머피디님을 성대모사해서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 뱃살 빼기네요. 언제 해결될지라고 해주셨고, 조시 던의 올드스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제 성대모사요? 혹시 뭐 트럼프를 성대모사하는 썸머를 성대모사하시는 건가? 강준을 따라하는 썸머를 내가만 따라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투? 너무 궁금해요.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봐보고 싶다. Alright, morning givers. 가끔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싫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좀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부부께서 이제 같이 한번 모닝그루브를 청취하시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r unfinished task is to lose weight, lose that extra belly that you have. 아, 이게 식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을 텐데요. 예, 미해결 과제니까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좀만 더 노력해보시고. 이 신청곡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시스템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고요. So sorry that we couldn't play your song request.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all Out Boy's Centuries, everyone. Stay tuned!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0: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Quick morning groover asked a very good question. 오, 쌈아피디, 오, 화면은 언제 송출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 말투인데, 오, 학생, 오, 우리 쌈아 학생,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오, 맨날 이러셨거든요. 어쨌든, to respond to your question, unfortunatel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ystem here that's going on at TBS right now at this moment. So unfortunately, you will not be able to see the viewable radio today.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밖에서 이제 윤 감독님이랑 박은혜 팀장님께서 엄청 막 이렇게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보는 라디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라도 다시 듣기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We're trying our best, everyone. 아시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사람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조정실에도 사람이 잘안 계시고 막 이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23개월째 무급으로 다들 열심히 고군분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now move on to more of your messages. 메시지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요. 정말 상쾌하시겠군요. 몸이 좀더 가벼워진 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또 시작해 주시고요. 펭귄 킬러님, 굿모닝. 서비, 우리 영 H님 오셨고요. 워터탱크님, 지각 출소 체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Have a winning week. You too, 워터탱크 모닝 그루버. What a nice word to start with. 우리 쿡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서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출석합니다. 하늘이 좀 흐리지만 개인적으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 It's a little cloudy today, but personally, since it's not that hot, I personally love this weather today. Have a safe drive back home, 쿡 모닝 그룹. 오늘 약간 비 예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orning groove Q&A question.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기요.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항상 마음은 먹는데 매번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Calling my parents often,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I always make up my mind, but I feel like I put it off every time, and I won't put it off today.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Right? You know, sometimes I call someone and they might not want to pick it up at all, but parents would always be willing to pick up your phone call. So isn't that really lovely and thankful?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about, indeed. 솔직히 제가 거는 전화 뭐 직장 동료나 친구였을 경우에는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아, 얘또왜 전화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들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게 새삼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오늘만큼은 또 미루지 말고 또 반갑게 부모님께 전화 걸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난게 이번 주 오픈 클래스가 있는데, 플로우를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오늘 내일 운동하고 해야죠. 오픈 클래스에 제가 신청한 노래 신청해봐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체육부장님도 미루시는 게 계시군요. So what came to my mind right away is that I have an

open class this week, but I haven't organized the flow yet. I guess I'll have to work out today and tomorrow first and then do it. 그러니까 운동은 안 미루시고 운동은 정말 절대 안 미루시고 이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걸 좀 미루셨군요. Always working out is like the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체육부장님. 이게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갖 생각이 막 나잖아요. You know, a lot of things comes to your mind when you're working out, so I guess you can start doing that while you're working out. And maybe take down the notes right afterwards and get it done.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놀랍게도 미루는 게 다소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I guess this song was featured in the movi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영화 요즘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OST들 들으면서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존 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뭔가 부시는 액션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4까지 봤고 스핀오프를 남겨둔 상태인데 So I'm waiting for the next series of John Wick and I heard that it's in production. So it should be released in 2027 or 2028.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막 테이큰 막 이런 거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존 윅은 이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이제 와서 좀 뒷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yways, a little TMI from me, Morning Cubers. 여러분들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iever. 지금은 한직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역인으로서 역량과 업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이랑 비즈니스 영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습니다. Although I'm currently doing tasks in a minor position, I am continuing to study to maintain my competence and business sense as a trade professional. I am preparing for the foreign exchange specialist and business English translation exams,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제가 우리 킴스팸님의 어떤 그 부장님 혹은 고용주였으면은 정말 그 승진을 주고 싶을 정도로 like if I were your boss, I would give you a huge promotion. Like who does this? Making this sort of effort just to work better?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이 모습 제가 사장이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열정 있으시면은 따실 수 있죠, 충분히. You're already in the process. It's not like you're postponing. 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돌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프로모션까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으신데 사뚜기 모닝그루버 제미 해결 과제는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우승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주 5일 열심히 수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방대회 입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My unfinished task is winning the National Masters Swimming Championship. I am swimming hard 5 days a week for this goal. Last Saturday, I placed in a local competition. Please congratulate me. 박수, 우리의 마린 보이, 마린 프린스, 사뚜기 모닝 그룹어. 또 이렇게 기록을 또 세우셨군요. 와, 이거 준비하시려면은 어떤 그 컨디션과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고, 이 하루가 빠지면 또그 페이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악착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정신이면은 뭐, 당연히 입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대회 우승, 전국 마스터 수영대회 우승,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가 나갑니다. 다들 길을 비켜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이렇게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거창한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한 걸뭐 있죠? 저는 청소를 미루고 있어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organizing the apps in your phone because you have way too many apps on your phone, replying to your boss's messages.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about those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liste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isten over there. We are als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ways,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또 오셨을까? Dragon Duck Morning Groover. 굿모닝, 여름님, 모그님들, 하트. 저는 오늘 아침에 골프 연습, 몽구 산책, 가지, 첫 수확했습니다. So you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어떻게 지금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하신 거지? It's only 8 o'clock in the morning, but you managed to get your golf practice, walk your dogs, and also grew your eggplant. You have been doing that, and now you finally got to eat them.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가지가 엄청 때깔이 좋네요.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좀 닦으신 건가요, 겉면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드래곤 덕 모닝그룹의 그 몽구 영상과 사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Dragon Duck is always sharing the picture of their dog on our open chat room. K-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TBS EFM 모닝그룹은 거기에다가 귀여운 이제 강아지 몽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at,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gain, we have a theme for today, Morning Groovers. 오늘 저희 주제가 있죠. 미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고요. So yes,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do?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아직 미루고 있어요. 여름 휴가 다녀와 예약하려고요. 병원 가기 싫어요. I need to get a health checkup this year, but I'm still putting it off. I'm planning to make an appointment after coming back from summer vacation. I hate going to the hospital.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이런 게. 그래서 다들 아, 여름휴가 갔다 와서 예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So by the time when you actually have to make that reservation, maybe it's too late.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약하셔도 이게 제가 저는 4월 달쯤에 받았어요. 아니다, 5월에 받았나? 근데도 은근히 자리가 별로 없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So it's like a fierce competition. You gotta schedule, you gotta book your health checkup. 이것만큼은 절대 미뤄선 안 되죠, 우리 모닝그룹버들. 부지런히 또 시간이 있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펭귄 킬러 모닝그룹버, 지난주에 갔다 온 컨퍼런스 보고서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still haven't finished the conference report from last week. I did get some help from AI, but I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so I can't seem to finish it.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터치는 꼭 휴먼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딱 깔아주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저기 다 보여요. 뭐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펭귄 킬러의 마지막 파이널 매직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I hope you get it done. 꼭 오늘 해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 같으니까. Morning Groovers, we will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또 가사 읽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I Will Wait by Mumford & Son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He made the song with these lyrics. All right,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 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nna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l 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i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Oh,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아! Turbulence! 아! Okay. 돌았어요. 왜 이것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0: All right, morning giv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ivers. Finally. Oh,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Oh, 심지어 new morning giv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루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루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You Go Girl.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으면서 이거 났다니? 어?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룹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Lover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You Go Girl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1: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0: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0: Tickets, take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오,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 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 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줄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도 크크크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up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 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 썸머 이거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the song You Go Girl.
1: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Okay, morning viewers. Back to our topic. What is an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5558 morning viewer said.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말하자면 저는 오풍이 심해서 단열벽지를 붙여야 지하고 산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여름 옷 꺼내는 것도요. 잠깐만요. Okay, 단열벽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귀찮고 it requires a lot of effort, so I know why you're postponing, but you haven't gotten out your summer outfits yet from the closet, so it's not organized, so that means you have like thick jackets inside your closet, those mufflers and everything.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와, 저는 여름옷 2월 말에 꺼냈어요. 여름을 너무 기대하는 저로서 3월부터 금방 따뜻해져 막 이러면서 얼른 꺼냈거든요. 야, 뮤지컬 러버 얼른 꺼내십시오. 날 되게 덥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도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해결 과제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해결 과제 of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우리 제철 평양냉면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 홍보 내용 블로그로 업로드해야 되는데 업무가 몇 개 겹쳐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I need to upload this month's hospital promotional content to the blog, but because a few tasks got overlapped, I haven't even been able to start it yet. Okay, so this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so I'm pretty sure you can get them done within the week. 이제 한 주가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내용도 어쨌든 적당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업무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일을 이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This is why I always try to get things done in advance. This is a little bit of TMI, but I write the script for Morning Groove like a week advance. 보통 작가님들 보시면 원고를 방송 직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주 전에 근데 그게 또 박은혜 팀장님이랑 저랑 박자가 되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은혜 팀장님도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 원고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가 패턴이 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Because you don't know, like, some variables might occur, and that means that you won't be able to write the script. 그래서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고, 이제 이게 끝도 없는 미리미리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미리 하다 보니까 더 미리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쉬는 게야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무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전 좀 약간 피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Okay, morning givers. I'll come back and read more of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Janelle Monáe and Fun. We are young.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gram until 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r unfinished task.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Let's read this message by 6497 Morning Groover. 오늘은 모닝 그루브 듣다가 문득 한달 내내 미뤄둔 세차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비가 온다네요. 도대체 남들은 세차를 언제 하는 건가요?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I know, like, when are you supposed to get your car washed? Because once you get it washed, it's gonna rain anyway. So when do people actually get their car washed?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가뭄이 좀 되게 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세차하면 비 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다 하나, 둘씩 다 나오셔가지고 세차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기우제 지내겠다고. 그 마음이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귀엽잖아요. So people in our country wash their cars so much during a drought. I think it was last year, saying that it was some sort of a ritual for rain. 그 마음이 뭔가 진심이 되게 느껴지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들 세차하신 분좀 많을 텐데. 저도 오늘 비 오는 거 몰랐거든요. 세차 안한 제가 승자! 더블 온 모닝 뷰버. 아침부터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It's all on our 박원희 팀장님 또 뷰티풀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박원희 팀장님이 좋은 선율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 주실 거예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nother perfect song suggested by our 박원희 팀장님. This is James Blunt, Hi.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